0: 师傅，真没听说过有拔树的，咱回去喝酒去吧。
1: 对呀，师傅。
0: 师傅，哎呀，您的力气小人们领教过了，真的，能不能再耍耍兵器，让小人们开开眼界啊？
2: 好，洒家今日高兴，就给你们耍一回，把我的禅杖抬过来。
0: 师傅，我来帮你拿兵器啊。
2: 师父好手段，好器械啊。你是何人，竟敢搅扰洒家的兴头？
0: 师父，这位是八十万禁军枪棒教头。
2: 哦，既然是教头，就总有些手段。官人请进。
3: 兄弟路过这儿，看见师父正在演练，功夫不凡，便不觉叫出声来，搅扰了师父，多有得罪呀。
2: 哎，不必客套，进来细谈如何？
3: 师父见怪了。
2: 听说你是八十万禁军枪棒教头，
3: 师父见笑了。
2: 来，耍两下吧。
3: 不敢，不敢。
2: 哼，给他个家伙。
3: 兄弟有事在身，告辞了。
2: 果然有些手段，咱们再耍几个回合。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